호미남님 다녀가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장미 누나. 박은빈. 아이, 진짜. 박은빈 니는 예뻤다. 아직 OST는 나오지 않았지만, 기대해봅니다. 하시면서, 어제 첫회 방송했죠? 아, 어제 못 봐갖고, 오늘 봐야겠어요. 한, 해리의 고, 스텔라이브의 곡과, 베이블루 아카데미, 심소정, 그리고 양아치의 너라서, 좋아, 좋아, 좋아. 모두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안전운전 하시고, 비가 또 그쳤는데 내일부터 온다고 하니까 오늘은 안 오겠죠. 그래도 안전운전 잊지 마세요.

0: 뭐야 바로 여기서 D E U F G
1: 여기서 우린 보여주고 싶어

꽁치님 잘 잤어요? 장미님 안녕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걷기 운동을 좀 하고 아침 식사하고 냉커피 타서 마셔가면서 대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나쁘진 않네요. 그러게요. 비 온 뒤라서 그렇게 많이 덥진 않은데 해가 지면 또 더워지려나? 장미님 장시간 방송 수고하세요 하시면서 써니힐의 집으로 가는 길 슈가의 현명한 이별 샤크라 드림노트 에버글로우 노래까지 네, 모두 다섯 곡 뒤로 이어졌습니다. 내일부터는 또 비가 여기는 계속 일주일 내내 잡혀있는데 네, 오다 말다 그럴 것 같긴 해요. 한 주간도 힘들겠어요. 우리 꽁치님도 네, 오늘은 날씨가 좀 그래도 아침엔 괜찮으니까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허리가 왜 아플까요? 잠을 잘못 잤나? 스트레칭을 좀 해봐요, 꽁치님. 네, 그러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네, 너무 또 아침 운동을 너무 힘들게 했나? 스트레칭이 아침에 하면 아주 좋대요. 엄마만 시키지 말고 네, 우리 꽁치님도 요가 같이 하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래요. 신청하신 거 모두 잘 전달할게요. 같이 잘 들어요.

안녕하세요, 장민 누나. 두 번째 신청합니다. 2012년도 가요대전 OST 노래로 신청합니다. 정진훈, 엘조, 이준, 호야, 이규광의 예스터데이, 조건, 리엘, 지오, 양요섭, 남우연. 이렇게 길어 또. 네. 눈물나게 아름다운. 루나, 솔라, 에일리, 정은재의 난 괜찮아. 강지영, 보라, 한선화, 가윤, 리즈의 인어공주, 효린, 전효성, 현아, 정니콜, 나나의 이 사람까지. 가요대잔이라 많은 사람이 부른 노래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재밌네요. 네, 하여튼 모두 준비해서 전해드릴게요.

만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란.

마셔도 너를 잊지 못할 걸 알아. 쓰디쓴 술잔에 기대면 네가 보였어. 이 한 잔에

밥 먹고 나니까 너무 졸려서 좀 자고 왔어요. 오래 기다리셨죠? 꽁치님 다녀와 주셨어요. 신청합니다, 장미님. 내일은 세탁기 위치 변경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홈쇼핑으로 수도꼭지 사고 내일 배송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날씨가 오늘은 서늘합니다. 냉커피 마시고 있는데 저당이라서 너무 쌉쌀하네요. 저당은 쌉쌀한가요? 설탕이 들어가면 질리고 안 들어가면 너무 쓰고, 그러면 집에 설탕을 조금 넣으면 어떨까요? 아니면 우유나 이런 걸 좀 넣으면 부드러워지지 않을까? 아무튼 커피는 어렵네요. 저 커피는 좀 어려운데 날벌레가 그렇게 앞에 왔자. 아무튼 그쵸. 저는 그래서 빙그레 아카페라 마시는데 저는 원래 쌉쌀한 걸 좋아합니다. 오늘은 점심 식사 때 호박잎 데쳐서 먹어야 합니다. 네. 데치나요? 찌는 게 아니고 어쨌든 맛있어요. 충분히 잘 쪄야 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 같네요. 근데 뭐 채소류는 금방 잘 쪄져서 그래요. 이게 또 너무 찌면 이게 흐물 금방 찢어지잖아요. 그래요. 이게 또 어려운 숙제네요. 그죠? 쉽지 않아요. 장미님 계속 방송 잘 듣겠습니다. 해피한 점심시간 보내세요 하시면서 카라의 허니, 에이핑크, 에이프릴, 다이아, 프리스틴 노래까지 모두 준비했어요. 듣고 다음 신청곡 가지고 올게요.

꼬미남님 다녀가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장민우. 나 세 번째 신청합니다. 지금 몇 시야? 2시 반이네. 11시 반에 신청했는데 2시 반에 들어주고 난리네. 네. 다음 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비가 잡혀 있어요. 최대 고비입니다. 그러게요. 그래도 다행히 저 토요일 날 휴가 가는데, 네, 가는 곳은 비가 없네요. 잘 버티면 될 것 같아요. 그러게요. 다음 주 내내 우리 수빈이를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주 내내 풀방인데, 12시, 12시, 12시, 8시, 금요일은 3시간이고, 난립니다. 아, 힘들어. 그냥 벌써 힘들지. 시간표만 보면 힘이 들어요. 시간표 짤 때도 힘이 드는데, 볼 때도 힘이 드네요. 조선힙합의 노동요, 데니스 프로젝트의 딴 사랑을 찾으세요. 안예은의 봄이 온다면, 보이프렌드의 내 여자 손대지 마. 아니, 제목이 다 왜 이래요? 딴 사랑을 찾으라고 그러고, 내 여자 손대지 말라고 그러고. 누가 우리 꾸미남님 여자를 자꾸 건듭니까? 1%에 얼마나 좋아하는지 감도 안 오네. 누구예요, 누구? 굉장히 궁금한데? 신청하신 곡 모두 준비할게요.

정인이 엄마님 다녀가 주셨어요. 멘트 안 하셔도 돼요. 노래만 신청합니다. 언니 좀 쉬시라고. 자고 왔어도 괜찮아요. 어차피 오늘 또 늦게까지는 못해요. 연희님 러쉬도 있고 해서 제가 며칠 동안 신곡을 못 받아갖고 이따 또 신곡도 받아야 돼서 저녁 먹기 전까지만 멘트하고 저녁 먹고 또 노래 받아야 돼서 러쉬 모드로 돌려놓고 음악 들으면서 받아야 되거든요. 한 시간 넘게 걸려서 네. 여튼 오늘은 한 7시까지만 멘트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멘트 다 해드릴게요. 후계 안아줘, 김연우의 이별택시, 김경호의 금지된 사랑, 신승훈의 보이지 않는 사랑, 김건모의 사랑해까지 신청곡 모두 네, 꼭 안아줘. 김건모 어디 갔지? 제가 노래를 빡 올리느라고 김건모가 사라졌어요. 어디 갔지? 찾아서 여기다 중간에 껴갖고 네 올려두었고요. 제가 여름에 들으면 여름에 여행 갈 때 들으면 좋은 노래 그 찾아서 뒤에 이어놨어요. 여튼 뭐 그럽시다. 좋은 시간 되세요.

꼬미남님 다녀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장미 누나. 네 번째 신청합니다. 우리 주말에 몇 번 신청했는지 한번 세볼까요? 네, 너무 웃겨. 우발라 라디오 OST 신청합니다 하시면서 민수연 최애나의 안녕이라고 말하지 마, 이혜지의 가질 수 없는 너, 이지은의 노래해야지, 스몰마마의 행복한 날을, 그리고 모두 6인 모두가 부른 이 밤이 지나면 신청해 주셨습니다. 간만에 또 이렇게 쭉 들어보네요. 우발 방청 신청했어요. 되면 좋겠는데, 안 되면 뭐 할 수 없고, 되면 꼭 보러 갈 거예요. 저, 아, 진짜 너무 보고 싶습니다. 네. 꽁치님 다녀와 주셨어요. 신청합니다, 장님. 저녁과 안 치고 대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퀴벌레 약을 배치했더니 바퀴벌레가 죽어 있었습니다. 살아있으면 안 되지. 죽어 있어야지. 배가 보이도록 누워있길래 죽었는지 자는지 구분이 안 돼서 파리씨 가져다가 때려보려다가 각도가 잘 안 나와서 그냥 사물함에 있는 채로 바닥에 엎었는데 다행히 죽어 있었습니다. 우리 꽁치님 너무 웃긴 거 아니야? 그래요. 그래요. 바퀴벌레도 누워잖아요. 아, 너무 웃기다. 아, 살아있었더라도 정말 곤란했을 텐데 다행입니다. 빗자루로 쓸어서 처리하고 밥을 안 쳤는데 약간 물이 많은 느낌이라서 살짝 불안한데 뭐 잘 되기를 바라야 할 듯 합니다. 물이 많으면 조금 그 약한 물에서 조금 더 해갖고 밑에 누룽지 만드세요. 장미님, 제가 사는 곳은 지금 날씨가 좀 덜 더워서 괜찮네요. 저도 집안이라 안 더운데 밖에는 그래도 오늘은 좀 나은 것 같아요. 내일부터도 비가 온다고 하니 걱정은 되지만 선풍기만 틀어도 되네요. 여기는 그래도 선풍기만 틀어서는 안 돼요. 밖에 나가면 죽거든요. 샤워는 안 해도 되고 좋네요. 아무튼 오늘도 좋은 시간 계속 이어가세요 하시면서 꽁치님이 저를 바퀴벌레로 웃길 줄이야. 신청해 주신 곡 나무현의 냉정과 열정 사이, 황민영의 별의 언어, 박지훈의 360, 장우혁의 아이고 힘들어 곡과 슈퍼주니어의 곡까지 네 이어서 모두 준비를 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분의 신청곡 이어드릴게요. 고마워요.

Oh,

피사마님 다녀가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국장님. 꿉꿉합니다. 습도 장난 아닙니다. 정말 싫어하는 날씨입니다. 샤워를 하고 나왔는데도 땀이 도로 나버리는 날씨입니다. 그냥 들어가 있으세요. 뭐하러 나와. 계속 거기 있지. 이럴 때 시원하게 화채 먹어야 하는데 수박은 있는데 과일 통조림 사러 마트 다녀와야겠습니다 하시면서 태댕이 너라서 좋아 하진우의 내 삶의 이유 도연의 늦은 안부 청해 주셔서 준비합니다. 꾸미남님 다녀와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장미 누나 다섯 번째 신청합니다. 제헌절 빨간 날이라 월급이 없어서요. 그래서 월요일이랑 금요일 이렇게 두 번 월급입니다. 두 번 타면 월급이 아니지 주급이 아닌가. 네, EXID의 위아래 인피니트의 내꺼 하자 틴탑에 미치겠어 유켓의 만만하니 FX의 핫썸머까지 모두 이어드려요. 저도 이제 저녁으로 떡볶이를 하러 가야겠습니다. 배가 슬슬 고픈 게 뭘 좀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저녁은 떡볶이입니다.

꽁치님 다녀와 주셨어요. 신청합니다, 형님. 저녁 식사를 할 준비로 감자탕 폭폭 데피고 호박잎도 데폈습니다. 엄마가 점심 식사 때 호박잎을 하나도 못 드셔서 아까 그대로 한 통 다시 데폈습니다. 무조건 많이 뜨겁게 데피면 좋을 것 같았는데 무난하게 매우 뜨거울 때까지만 데폈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더운데. 신청을 올리면 듣고 싶지만 아마도 일정 때문에 못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장님 즐거운 시간 쭉 이어가세요 하셨어요. 그래요. 저도 떡볶이 하려고 재료 손질 해놓고 지금 네, 고추장 넣어놓고 네, 끓이고 있어요. 물이 팔팔 끓어야 이제 떡 넣고 막 이래야 돼서 그리고 잠깐 사과 잘라 갖고 왔어요. 튀김을 좀 시킬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맛있는 저녁 하세요. 오빤 강남스타일.

고민남님 다녀가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정 누나, 여섯 번째 신청합니다. 비오는 날엔 햄버거 시키지 마세요. 특히 맥도날드랑 버거킹. 왜냐면은 종이백 담아주기 때문에 빵꾸가 가끔 나요. 참 난감합니다 하시면서. 그렇군요. 일단 저는 햄버거는 롯데리아밖에 안 먹기도 하고, 그것도 1년에 한번 먹을까 말까 해서. 아이들은 좋아하지만 우리 집은 롯데, 네, 롯데만 시킵니다. 신청하신 곡 강남기한 84의 치킨과 그냥. 재밌는 노래가 재밌을 것 같은 느낌이죠. 네, 가을의 사랑은 아프다, 체리베리의 어쩌니, 라는 시간이 지나도 세월이 지나도, 라빈의 스테이까지 모두 준비했습니다. 저도 지금 떡볶이를 막 다 익고, 그리고 튀김을 시켜서 5분 뒤면 도착해서 이제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멘트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신청을 올려주시면 왔다 갔다 신청곡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3일 동안.

사람을 위로하고 마음을 녹이는 데는 다정과 친절만큼 좋은 게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게 꼭 거창하진 않아도 됩니다. 밥은 잘 챙겨 먹었는지 잠은 잘 잤는지 같은 궁금함, 요즘 별일은 없냐라는 관심, 하루를 견디게 하는 친절은 딱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한마디를 건네보는 아침 우수에 멋진가요? 지금 출발합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소중한 신청곡과 함께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 시간 처음으로 다녀가신 분은 필사모님께서 신장난 다녀가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스님. 비가 왔더니 더운 거는 덜한데 습함과 꿉꿉함 그리고 뻐근함이 맞이해주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이번 한 주도 잘 버텨보겠습니다.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다녀가셨습니다. 이번 주도 시작이 되었습니다. 비가 오는 곳, 더우면서 습한 곳. 이 좁은 땅덩어리에 날씨는 제각각이지만 모두 잘 이겨내시면서 한 주 잘 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모님도 좋은 하루, 좋은 한 주 열어가시고요. 정해주신 곡 세 곡 모두 함께합니다.

왜 비가 와요? 로이킴의 내게 사랑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에픽하이의 우산 새 곡 신청해 주시면서 와우님 다녀가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수님, 연휴 잘 보내고 오셨나요? 몇 주 동안 비 예보가 많지 않더니 오늘은 오네요. 아이들 등교할 땐 잠시 멈춰줬으면 좋겠네요. 방송 감사하고 빗길 조심하세요 우수님, 이라고 하시면서 다녀가셨습니다. 부산 경남 쪽에는 비가 거의 오질 않고 폭염주의보로 인한 아주 더운 날씨가 며칠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연휴 때는 뭐 일한다고 정신없이 보냈고요. 이래나 저래나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왕우님, 좋은 한 주 열어가시고요. 정해주신 곡 세 곡 함께합니다.

옛날에 누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에 태어나서 흰 돌과 검은 돌을 똑같은 양을 주머니에 넣고 있습니다. 나한테 좋은 일이 생기면 나는 흰 돌을 빼내는 거고 안 좋은 일이 있으면 검은 돌을 빼내는 겁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말입니다. 모든 힘든 일들이 막 진짜 틈을 주지 않고 밀려올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나는 검은 돌을 계속 빼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난 이제 무슨 돌이 남아있겠나요? 흰 돌이 남아있잖아요. 힘든 일도 틈을 주지 않고 생길 때가 있지만 좋은 일도 이렇게 좋아도 되나 싶을 정도로 밀려올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되려 앞으로 내가 더 좋아질 일들만 남아있을 거다. 그래서 먼저 내가 검은 돌을 빼내고 있는 거다. 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다고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지금 우선은 거군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브라보 마이 라이프고요. 이승기의 비상, 서영은의 웃는 거야. 세 곡 더 듣고 와서 여러분들 신청곡 함께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신청단의 아이님 다녀가셨습니다. 수업 안녕하세요. 한 주의 시작 월요일입니다. 저는 지난 토요일과 일요일에 교회에서 휴양회를 다녀왔어요. 여수로 다녀왔습니다. 만난 것도 먹고 은혜의 시간을 잘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피곤함이 밀려오는 건 안 비밀요. 오늘은 오후에 고용센터에 갑니다. 실력 급여 집합 교육이 있어서요. 수첩도 준다네요. 잘 다녀오겠습니다, 오빠. 더운 날씨 가운데 건강관리 잘하시고요.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날 되세요. 그럼 방송 수고하세요 라고 하시면서 저희 방 스텝이십니다. 아연님 다녀가셨습니다. 아연님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은데요. 잘 계시는 거 맞죠? 쉴 때 조급해하지 마시고 조금만 마음 편히 먹으시면서 천천히 다른 일 잘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아이님 계시는 곳도 아마 날씨가 많이 더울 것 같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오늘 하루도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라봅니다. 청해주신 곡 3곡 함께합니다.